0: 다시마 바하 아누투나이 다시마 하타 라칸데 라디오 ITN 세베 스리랑키아 한데
1: 벨라우 파스루 투나이
2: 벨라우 오브웨테 긴데 아비
3: 노타라이에 페르리카르나 NLB 메가 파워 테벤타 메가 수피리 타이크다 아마타르바 루피알 코티에카 파워 수피리 타이크 사하 그랜드 수피리 타이크다 수피리 모터라티아 NLB 메가 파워 오바 아담 미네디 칸